0: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.
1: 당신의 목소리에 숨을 쉬고 당신의 눈물들로 일어섰어. 당신들의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 있을까. 수년간 우리가 만든 영혼의 교집합. 함께여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. 부디 앞으로

떠나 넌 늘 멋대로였어 헤어진 후에도 몰래 왔다가 내 그리움만 둔 채로 추억은 맴도는데 우린 흔적이 없어 넌 내게 영원히 반복되는 계절이었어

제비새들 운동회. 회아이들 돌아간 시골학교 운동장에 제비새들 운동회가 혼창. 왔다 까닥 도르락 슝 보름가르멍 도르락 휑휑 누개가 질문 쳐올 건고 아이도르락 땅 뒷도랑 다른 제비새 날쓰기 놀아 올랍죠. 누개가 절로 문쳐 올 건고 어멍촛기 땅 이디저디 어멍제비새 부르는 소리 어슥어슥 골대꼬장